0: 방. 예고 시작이야 이 배수랴 리믹스 바로 파자 파자 오케이 호불호 것이 얘기야 메리 엄마께 봐 예고 보는 게나 구와 보마이 제리 시파바이 나티피 샤바이 자파바이 쪼카 쪼카 호레 이나티펠로 호피타 에토벌 FM 게로 호자 하셔라 아프리카 보로 87.6 이달란 슈펜투와니 무시하테 코아티보 리비타비 쇼콜라 카피시라 코샤 호자 호 DJ 에체나맨 아레 Shavata, a homing getting for Horleona, or grapes in the Gallagore. A canoe tia facar of honor, King Mulore, Gerico, Shamolore, go Amalagayona, go Amalagayona for Horwena, or grapes in the Lin Namaho, a tuffle Yamutako Mohotova FM, Yellow Hoka Hasho, La Africa, Rakamashate, Wad Yamakamashate, Watibo, Libitavi Shadimelake.
1: Le kgolo le Master V re na le karabo yo a tseneng go duka go lebelela manano a thuto a YouTube podcast le how to tutorials.
2: Master V ke nyaka deal ya data e ka nthusa go gore ke kgone go like le go subscribe manano go a ke rata go di channeleng tsa YouTube.
3: Tharollo e ka go Vodacom 35 gigs data bundle ka 169 fela o gotsa le 5 gigs YouTube data mahala o ipsina ka yona.
2: Oh Master V ke go tsa ka e deal ye
3: e go tsa gala fela ka go Vodapay app ya le la pele o ba bontshe gore o tswiritse jompele
2: ah ke tla dira bjalo
3: bona le dipielano further together Vodacom.